0: 바다 잘라내라. 이놈 나 민이다. 나 기분 좋아. 이놈 기분 좋아. 나 민이야.
1: 나 쟤는 전에 약국이 됐고 안 마시네.
2: 아, 이해하다, 이해하다, 이해하다.
3: 진짜.
1: 아, 당신.
2: 뜨거워, 써.
4: 现在有船能出海吗？
5: 风浪这么大，谁出海啊？现在明文禁止出海了。
4: 加钱行吗？
5: 钱重要还是命重要？哎，你买鱼吧。尝尝鱼，看看鱼新鲜的。哎，卖鱼了，卖鱼了。